0: 그러면 그게 됐고 최종 목표가 팬들이 아직 준비를 좀 하니까
1: Présence.
2: Une heure.
3: Pagne. Jean-Paul II. Prière pour les familles.